0: know where yo. Ha ha. Check it. 이런 미인도 다음에 왠지 girl you look fine. 땡미 터진걸 너 하나 키 차여 틈나 액초리 버니겨 제후 틈나 차 하나 거리 니네 틈어 불아 틈어 뭐나 가보나.
1: 해보아이지. Don't talk to me, okay?